0: 광고 듣는 스윗하고 다르시다.
1: You listen the best radio in town.
2: Optop, optop, optop, optop, optop.